집다. 쓰라한 스가라라 스친다. 구하야디 갈람갈람 인담. 쓰임되는 아말한 가까심. 아가르바트르 블레란 친다고. 쓴디아 쓴디아다.